breaking down our Charlie Spring. 저는 난 원문태요. 부산 사람에서 사랑해요. 아마는 편안사 부탁 다니노.